0: 케이크 없이 라자냐.
1: 오베라.
0: 샘시 오시다 퀸이 있바 이스다 블라 카페 마이 옴쉬 이리트 수민 빌세 부지 알볼리 알와이 베르스 마이 아트문
1: 아도맥 아도맥 시사 아도맥
0: 제이미 인트미 밀리 탈렌티 우틋 켈렘 차루 톤트
1: 임마
0: 토흐로츠 쿨리 데야이 콜리니 후니프스 필폰트
1: 안다라존
0: 오스골리 안다라존
1: 안다라존 에토 조브레디
0: 인트탄 piacere tina dei amci c'hai ta fil boot però t'hai arrabbila al halik min da kil hanout prova ta lim hanout
1: ecco tal cantoniera
0: tal cantoniera
1: yes contem dan il weekend
0: isma di